0: 유유한 간사포에 우라래. 아수란 카니디. 야, 워커만이 뱀, 워셔만이지라. 니디노, 에예, 아사포, 에우라데. 워너나, 웬우니, 야, 몸보. 워너나, 와야, 야, 톰. 내님니, 내치, 우비, 애니. 아빠, 위에, 아예, 잉카오. 에위에 아스란카오
1: 에야우나 우쇼미무 우쇼미무
0: 에드르 베비아 예부사세 에데니 야야마 우라데
1: 나 우쇼미무
0: 에마네 도노 부르수 우세이
1: 나 우마 수루치
0: 에데나 니에워티에미 야야마 우라디야 네도 네도 에도 수세이 Ewiye enko an wode ama me ni umiye do nti. Yasi aye ye ni asidan kanide.